주는 건 너를 사랑으로 쓰는 아직 별 내 우주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잖아 얘 호주니까 지금의 시간도 결국엔 잠시니까